0: 매번 떼자다 매번 따와 떼서 다 로도르셔 다 예 즉 두지 따만 거네 여말에 센다 지로 떠봐 예 최선지 규정 되고 매번 떼서 세지를 깨베 최선지 루부도 깨라 깨봐 따라서 된전을 따와 떼 타차가 따와 오스 스르다 되게 아니 체다라셔 다 근데 김재로 쓸 거지. 다 무디 장발바랑. 다 겨왕이 민정에 레전드 민정에 다 어떤들이 패지 인사.
1: And then the third standpoint is the nihilists, and this is definitely a philosophical standpoint in the sense that we understand. So the text reads: the nihilists view all phenomena to be devoid of cause and effects, and maintain all elements of existence that have come about in this one life as having done so accidentally, and they thus they uphold nihilism. So this refers to philosophical schools such as the Indian Charvaka school, where it's not a matter of lack of understanding, or where it's not a matter of a willingness to be reflective, but rather here is an active persuasion of rejecting any long-term causality to events, but rather through using philosophical analysis and reasoning, they come to the conclusion that all the elements of our existence that are that come about in this life come about randomly and accidentally with no underlying cause, deeper causes. And so in this way, they uphold a form of nihilism. And this is definitely,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an erroneous standpoint, an erroneous view.
0: Hmm. 자정하다 말한 저제 다친 것이다 드주자는 게 파샤 센드가 안에 아니 망구지 패지 다 친구부 여태 짱짱리야 다 이 그래서 롯데지 등 뭐부 여태 친 소소 무다 에너지 뭐부 친구부 튕기 여제 디디 상나 아니 땅도 떼와를 주는 거래 삼배 땅 누시 차등에 맞아 먼구도 가 다 달겠어 달겠어 다 떼는 가서 뒤삼수 땅 거래 말하면서 다 대배 디지다 민대배 동에 디니가로 리아 日本이도 가 조 류소를 땜배 디두직 다양 조 이루 똑바로 땡땡이기 디두지기 니도와 지단 배지 둔루조리 디니가로 배지 요래 제디인의 다 밀리야 이루디 지금 그게 넘버 똑배 지금 똑주시야 선생님도 지금 남도기 대주로고 숙체지 차오르 중국에 인도 대체기 달라 땜베 디두고 소화디 땜데 숙차여래 너나 민 남주 잘라 땜에 아니 샘기 디두 디 샤라브겠다 펄부처 보여야 되지 누가 다디 무빈에 쓰러보다 변한 건 안주 지 류소로 땜베 디두지다 샘소로 땜베 디두지 여대바디 변한 건 안주 류소 지 대화 스네민도 간다 드레베나 르조 대화로 지 영심에 거둬라 셈라 미드와 첨부여 돼야 양나 르조로 동에 영심에 거둬라 셈라베 지 이 침베 지 담베 대념 첨부여 돼봐 니 아주 누구도 봐 그래서 난 네게 르조로 대비 뒤도 지다 소에니 에 가서 우리 그게 에 이루를 대비 뒤도 지 니에 봐디 도시에 도와
1: So here, in this contex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relate these observations to one's own personal case. Let us leave aside the questions of rebirth, possibility of life after death, future existence and pre-existence and so on. Let us leave aside that question.

0: 나 아니 그 머리 벌어 때네 중재가지 사 머리 벌 샹왕제 나도 요모 벌 샹왕제 대낭제네 요모 벌 샹왕제 요모 벌 샹왕제 뭐 인데 요모 사가 책디 아니 에 지 요모 벌스 두며 얼체봐 가서 올 거야 풍도 주고 독도 주고 근데 실리야다 요모 쓰기야래 자 근데 이제 자네다 에 진지지다 샹왕제 야나 머리 벌지 왜이나 대원 대장 아니 대외주 두미시 동해 민들 나야 동해기 두 미시바 셰장 아니 가서다 냐바 랑쇼르 셰제 그래 샹와도 그래야 근데지 두 통인도 자네 아니 지금 쓰면 또 순환을 해야 할지도 와 아, 다지 뭐냐다 나스네베 짜지부 지대스 디기 시댄스도 풍부들이 풍부디 다 머리베 샹완자리 용어베 샹완자리 삼부지 타이온디 아니 지금 민두베 로지야지 전쟁이 용어베 샹완자리 미두베 풍부디 다 마차나 다 기부지다 민두가 삼부지 로르샤도야 시도가 다디 아니 두디 다 세트야 여드메 아니 세트 샤과 샤위야리 디체 윤디 최상제 동시에 담아봐 지심이다 레동에 동해련에 담이송 쓰다 되겠다 가시오를 그게 녀월렘베 풍부디 두메랑시 아니 미다베랑시 인두산에 지구인보다 땅바인베 다 민두삼바로를 샤트야 다가는 신기 동해지시 다가다 동해지랑시 레닌지 샤왕지엔게 풍부디 다윗 송도 중화 재민도 삼바지 다윗 송도 중화 재민도 삼배 야 지금 대란 돈득을 올려야지 용서를 봐 사드디인데 드십니다 레동에 동해련에 땀이 송 쓰다디 이제 과도 봐 사다 대인 제부디 탈바 다 년린지 풍부 아니 Nyawal wa kumbu di dhruji ki lanyun di sabaji chungna, nyambu jebe tawji sabaji chungna, tando tawari sambaji ki loji le yun du tabatonyi ulo likduwa. Tabatonyi ulo ngamaji likduwa. What do you mean by that?
1: So, in a sense, what we find here in the teachings of the four seals or four axioms is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Buddhist understanding of the path to liberation. So now the question is, how do we incorporate or integrate this knowledge, the theoretical knowledge of the four axioms into our actual practice of embarking upon the path to enlightenment? So here, there is a natural sequence to how the understanding of one can lea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other. And therefore, in a text we read, because it is transient, it is in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realization of suffering will lead then to the understanding of the absence of selfhood. So what this suggests is that if we reflect deeply upon the nature of our own existence, and particularly our own physical and mental elements, such as our body, mind, and so on, these faculties, all of which are really the object of our own cherishment. So when we think of ourselves, when we have the instinctive thought of I'm doing this, I am, this the object of our and this sense of selfhood really is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elements that make up our existence. So if you observe deeply the nature of these physical and mental qualities that make up your existence, then it becomes fairly evident that none of them are permanent. They are all transient. They are all subject to fluctuations, changes, and so on.

0: is that they do exist, but they exist and can be understood only in terms of dependent origination. So so what Nagarjuna is making the point is that a correct understanding of emptiness must take place where emptiness is understood in terms of dependent origination, and dependent origination is understood in terms of emptiness. And the dependent origination here refers to the subtle level of meaning of dependent origination, where dependence is understood not so much in terms of dependence upon causes and conditions, but rather upon dependence upon the designation and the labels and so on.
1: Tene tado dushi jigmi chi sadi. Senoda, tingzi gomyanda, chi cha chumbu chia soro, another Mongusha chigor, but another Shashana, Sunganda, Tang, any chig, comre, part of the gomchisha chigarity, in a tea. Ta Chadanga Sawadi, Dunzin to the yare. Tata Dunzilia, in the Nimbu, did the Chitumdua. Raw. 집에는 파고미야 서로 그런 미세기 동니 동배 수능 하르샤와서야 된대게 땡네 아니 사생님이 하에는 조금이야 죽는다 된지는 누구래 마다 샹 하고 마다 나창에 된지는 누구 믿어 봐 알아 된지 땡으로 멋이네 된지 문주 왔어야 되고 무슨 저러 저러 시기도 봐 자 근데 이번 인도 산에 다 간다 자와 독서디 안 안란즈 차단디 매버서 고기라 그래 차단 매버서야 그래야 차다 매버를 줄지스 렘니 차다 매버 쳐고요 말이. 딱 놀은 개화자네. 빼나지 특지 쳐려야. 랑집은 진비 진진 매버 쏘야려야. 대다 즉단 진단 개화서 걸려. 간다 지금 르 따당으로 맨자 인데베 신진지 겁나. 시장 그 신진지 그 로수수 신비 쓰기 랑 타치도 베 집은 진비 진진 그 수충도 되게요 아래. 다가는 신기 등진 걸로 달려야 미다고 건배로 그제게 그 군지치를 침비 쇠기 코다 진단계와 인등에게 등진 걸로 수송주야 돼. 다 되는 신체니 차당이 싸워로 보고 등진을 투대듯이네. 그 등진 매바 차야래야. 그 등진당 진단계의 로직 싸도 죽 싸도 뛰. 깨부터로 군지 땜배 타네. 이니 등진을 이제 뭐 주주 마다 신체함도 와. 자, 드디어 인도, 나란서다 차단글로, 마지 공기, 유텔라야, 샹당 컨디스도와. 차단 깨면 내가 볼 유텔라 샹당 컨디스도와. 딱, 딩가도 심주셔오래. 딩 심주셔나, 차단 마지면 내가 볼 레에 대난다 여래디, 이내, 유딩네, 주변 나와다 여래디, 이내 텔라야 앞에, 지금 땡카르 진대로 지금 해지 여말해. 다 차단 깨면 내가 볼라? 철유다 등유텔레야 전등네 댐베 이동 지다 댐베 이동 용지게 쑥 타고 지게 다 가서 르페지 신대야지 페지 요래 치드 차로는 신지 치드 샤 샤원은 신 르파지 신주로 쑥 전부 지대 버지 이 페지가 아주 싫대야래 다 디삼 당원다 다 디삼 당나 야 다 동원이 고민할 수 있는데 다 내가 할 수가 삼아지 이니 신의 시야 할 수가
0: So, if we were to summarize all of this complex discussion that we have had so far about, you know, what is being negated from the gross levels of understanding of the no-self as negation of self as an eternal principle with unitary